하는 줄 아무의 증인 모 안에 흐르는 산물 아가니 아 하는 줄 아무 원세내 카이 사이 conforme catch nessa tinha uma mãe. Ela era tinha. Ela não ia tinha.

하나님 어버신 선생님 마음에서 영원한 문이나 하나님 아여 바탕 바로 키우다고 와야 되자 앞이고 고맙지면 그런 애써 프렌드 여 바탕 바 여리여고 맞춰서 나 지워디 서바여 호선지

주 사랑 아 어두워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슈라 네. 오, 어트.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